마탕다 모 구돌 도저리 사이삭비 캐트리 마욤 비세 소리기 콘젤다 BM 마이스 넘버나 사이링바 람담시기 능시와리니 공좀 눈비 마마마자

0: 나리는 삼이오.
1: 아, 누구 거야? 아, 목대가 비고.
0: 나이 고디가 비고.
1: 목대가 비고.
0: 나이 고디가 비노. 마시 레바기네.
2: 나때는 대봉어. 아이 고소 아루바 타보 아마 짜짜바니.
0: 가이에 루바 타박 짜누리바. 아, 어기보이 고해냈다 우리바 타박 시득이 해내 루바 타박 국가리 레이리게. 아, 한코. 한코.
1: 붕어. 아, 목대가 비고. 아, 목대가 비고. 아이 고제. 야마 루바 타박 아마 짜누거든.
0: 미니 야디엔 하르가 내 가리 좀 이타도 오로 하 가리 좀 이타도 오로
2: 엉덩아 입고 엉덩아 입고 입어 먹고 콩 빠이드나 해제기 에 코이 보면 먹자 살란 미요
0: 한진 난진 하르 먹다다 가리 좀 이 타도 어디 가도
2: 네
1: 파레 파레 파레 에 코이 한절하게 에 코이 한절하게

네가 기들여다. 뭐야 안봐. 뭐봐 이봉호 전화엔 바다람 서구하이자 안봐. 뭐 이때 이 꿈바로운 루왕 성모 거울기 꿈 소울이 생모 전이 빤 따라가 마토이 깔리는기니니 빤바 서구울 새놈이더니 뭐 이때 이 닝토른 망아 숲나 푹을 펑적히바 삑레버 콩미 라로 엄마들이 허우르가 펌톤 마탕마탕 까락두나 란미기 과일이기 싸우르바 자나렌 펌톤 펑벙음 키바 미섬기 타우기 펌톤 더수 알룩락바 우칸바 세룽바 세랍가로 뚫리한 미지하가롯기 미자르바띠 닝타우 뽕무따라기 마능 더수 여우두나 닝타우 깐바 닝타우 엄마수 오이키바 닝태 무사생이 파발란다 아마기 미정들 랩두나 아마기 마욕다 술 랩키다바 싱싱불란다 보기 못다 하나 수노바 야우드나 와리사노드나 왔다이나 부럭뻥음 키바 먹고이브 군다할이다 한바다 뻗땡 꽝키바 운시계로 여풍자 파바 동나 한드나 더욱 꽝톡키바 닝 더욱 간바 나라이바 닝바 자나렐 바다람 승서와이자암바 나 기쁜 시기 더당 노래도나 아이고 이쁜 먹고 타도 없더나 라염랜드 짜자브라네 토바 깡부탄가 알아 입이 샥빅 레이 로이나 띠느럭과 나이 빠끼다 먹던 범가야 알아서룩 야미느럭거니 아와부까야 까야부미느럭거니 에메이따이 레이먹이 어쩡놈아 파리 전화엔 처과 아이자 안보보더라 나그 토와이나 탕가라이나 믿기삐게로야 끝져봐 하이랑 레랑 크르세 렛내블레이 떼널라우신 비웃고

마기 낭로 가득 간다는 바 사람 싸먹은 이빤 나름 싸먹은 이빤 바다바 야디드는 기계 밤도 우사띠를 훔부마 도이띠는 바다 마부 모양 정로 사나야탕 따르는 기계 레이파기 양암마 타우 밤나이브 까나는 사람 싸먹은 이빤 바다바 나름 싸먹은 이빤 바다기드는 모이랑일라 잉쿠니 타우네야 텅따르글라바 마땀데디 가야다니 티자이 끼기 레이빡디 밤나이브까디잉 탕자 한방 밤암랑드기 허갈락리 하이라가 아이불로이베 레이마아분난 아이불로이베 이닝 타우망오이 레이빡마 뿌렌 모이랑이 타우요이마린 Kegening to put it lying in Togia Tandi Kurung the Kapati Malini the Tapati Nadayim Kadin Tanga Hanbana, you would have Tanging in Nalu Kadaka, there was Haram Samani Pan Palms again, the Hoyara Lying Kuning Tonga Puna Manai Kadin Tangs and Giawa to Tar of the Nuari, Lipa Mia Puna Wawa Langa Labada.

나로 카데 칸네네베 사람 싸머니 빤 파르기 야르글레베 마탐드 마부 모랑 라징 쿠닝 타우나키 강라 우트라 상랑 메양레이 타벌레 샤마 가타이 샤마 타이움 람바부 카비 사마 신타풍 아마이 사마 신당풍 깨기 구수 타우다 와이엘 상드 이다이림 타이움 까딩 탕자 한번에 사람 싸머니 빤 파기 후야르부 기기 레파키 양마토 밤나이브 까나는 아름 싸머니 빤 파기드나 마푸 모이랑 니 타우나 사나야 탕 따르글브드

0: ꯇꯥꯕꯤꯔꯤ ꯃꯩꯆꯥꯛ ꯃꯩꯆꯥꯛ ꯐꯤꯜꯝꯁꯗꯒꯤ ꯈꯨꯟꯖꯣꯏ ꯀꯨꯃꯥꯔꯅ ꯁꯛꯄ, ꯔꯥꯖꯃꯅꯤ ꯈꯨꯟꯖꯥꯃꯅ ꯁꯩꯔꯦꯡꯕ, ꯅꯣꯡꯃꯥꯏꯊꯦꯝ ꯄꯥꯍꯔꯤꯅ ꯁꯩꯔꯥꯡꯕ ꯏꯁꯩ ꯏꯁꯩ ꯑꯁꯤꯒ ꯂꯣꯏꯅꯅ ꯐꯤꯜꯝꯁꯦ ꯂꯥꯟꯊꯣꯛꯆꯕ ꯂꯣꯏꯖꯔꯦ. ꯑꯥꯀꯥꯁꯕꯥꯅꯤ ꯏꯝꯐꯥꯜ, ꯍꯧꯖꯤꯛ ꯇꯥꯕꯤꯔꯁꯤ ꯔꯦꯗꯤꯑꯣ ꯂꯤꯂꯥ, ꯂꯣꯏꯅꯥꯏꯗ꯭ꯔꯕ ꯈꯣꯡꯆꯠ ꯑꯔꯣꯏꯕ ꯁꯔꯨꯛ, ꯂꯤꯂꯥ ꯁꯥꯟꯅꯕꯤꯒꯗꯕ ꯂꯥꯡꯃꯩꯗꯣꯡ ꯗ꯭ꯔꯥꯃꯥꯇꯤꯛ ꯌꯨꯅꯤꯌꯟꯒꯤ ꯂꯤꯂꯥ ꯀꯥꯡꯕꯨ.
1: ꯆꯤꯡꯂꯤꯟ ꯂꯥꯛꯑꯕ꯭ꯔꯣ? ꯆꯪꯂꯛꯎꯂꯥ. ꯍꯧꯖꯤꯛꯇ ꯅꯪꯒꯤ ꯋꯥꯔꯤ ꯁꯥꯔꯝꯃꯤꯅꯦ.
2: ꯃꯤ ꯑꯆꯪꯕꯒꯤ ꯋꯥꯔꯤ ꯁꯥꯔꯨꯅꯨ ꯍꯥꯏꯕꯗꯣ ꯆꯨꯝꯂꯦꯗꯅ.
3: ꯑꯩꯒꯤ ꯃꯔꯝꯗꯕꯨ ꯀꯔꯤ ꯋꯥꯔꯤ ꯁꯥꯅꯅꯤꯡꯉꯥꯏ ꯂꯩꯒꯦꯅꯦ? ꯂꯩꯗꯅꯕꯨ ꯁꯥꯟꯅꯕꯤꯔꯗꯤ ꯄꯣꯛꯄꯒꯤ ꯃꯍꯤ ꯌꯥꯜꯂꯕꯅꯤ.
2: ꯌꯨꯝꯗ ꯍꯅꯤ ꯈꯪꯗꯕ ꯉꯥꯛꯆꯠꯅꯕ ꯁꯥꯃꯨ ꯃꯆꯥꯗꯣ ꯀꯝꯗꯧꯅ ꯂꯥꯛꯁꯤꯒꯦ ꯈꯟꯅꯔꯝꯂꯤꯕ. ꯑꯩꯈꯣꯏꯅ ꯐꯥꯍꯧꯗ꯭ꯔꯕꯁꯨ ꯃꯄꯨ ꯅꯠꯇꯕ ꯑꯃꯅ ꯐꯥꯈꯤꯒꯗ꯭ꯔ ꯄꯥꯈꯠꯂꯦ.
1: ꯐꯥꯒꯦꯔꯥ ꯄꯨꯟꯒꯦꯔꯥ ꯆꯤꯡꯒꯦꯔꯥ ꯅꯣꯏ ꯊꯣꯛꯄ ꯇꯧꯅꯔꯣ. ꯇꯧꯕꯇꯕꯨ ꯆꯩꯔꯝꯗ ꯊꯣꯡꯗꯤ ꯁꯥꯒꯅꯨ. ꯆꯥ ꯆꯤꯅꯤꯀꯁꯨ ꯑꯃꯠꯇ ꯂꯩꯔꯝꯂꯣ. ꯑꯩ ꯗꯨꯀꯥꯟ ꯐꯥꯎꯗ ꯆꯠꯂꯨꯈꯤꯒꯦ. ꯅꯣꯏ ꯋꯥꯔꯤ ꯁꯥꯔꯝ
3: ꯆꯥꯒꯝꯇ ꯂꯣꯜꯂꯨꯅꯨꯗ ꯏꯇꯩꯃ, ꯊꯛꯇꯅꯗ ꯂꯩꯔꯁꯤꯕꯨ.
1: ꯆꯥ ꯆꯤꯅꯤꯒꯤ ꯋꯥ ꯉꯥꯛꯁꯨ ꯅꯠꯇꯦ, ꯍꯣꯔꯦꯟ ꯅꯨꯃꯤꯗꯥꯡꯒꯤ ꯌꯦꯟꯁꯥꯡ ꯅꯥꯄꯤꯁꯨ ꯑꯃꯠꯇ ꯂꯩꯇꯦ. ꯀꯩꯊꯦꯜ ꯃꯆꯥꯁꯨ ꯌꯧꯔꯛꯀꯦ ꯇꯧꯕꯅꯦ. ꯀꯨꯏꯔꯛꯑꯣꯏꯗ, ꯅꯣꯏ ꯁꯨꯝ ꯐꯝꯍꯧꯈꯣ.
2: ꯏꯅ ꯃꯇꯝ ꯐꯥꯁꯦ, ꯑꯩꯗꯤ ꯌꯥꯝ ꯅꯨꯡꯁꯤ. ꯃꯕꯨꯡ ꯃꯄꯥꯎꯅ ꯐꯔꯤꯕ ꯅꯨꯡꯉꯥꯏ ꯑꯩꯐꯕ ꯏꯃꯨꯡꯒꯤ ꯃꯆꯥ ꯃꯁꯨ ꯃꯥꯜꯂꯦ. ꯑꯗꯨꯒ ꯃꯥꯅꯁꯤꯗ
3: ꯀꯥꯟꯅꯗꯦ ꯂꯩꯃ. ꯄꯨꯟꯁꯤ ꯍꯥꯏꯕꯁꯤꯗꯤ ꯑꯉꯛꯄꯗꯅ ꯊꯟꯕꯅꯤ. ꯃꯤꯒꯤ ꯋꯥꯔꯤ ꯅꯩꯅꯒꯨꯝꯁꯤ. ꯏꯁꯥꯗ ꯊꯣꯛꯂꯤꯕ ꯊꯥꯖꯗꯕ ꯃꯤꯀꯨꯞꯁꯤꯡꯁꯦ ꯑꯃꯨꯛꯇ ꯈꯟꯊꯁꯤ. ꯋꯥꯈꯟꯁꯤꯅ ꯁꯥꯒꯠꯂꯨꯕ ꯄꯨꯟꯁꯤꯒꯤ ꯃꯁꯛꯇꯨꯒ ꯃꯤꯠꯃꯥꯡꯁꯤꯗ ꯎꯔꯤꯕꯁꯤꯒ ꯀꯌꯥ ꯁꯥꯊꯤꯅ ꯈꯦꯠꯅꯈ꯭ꯔꯕ. ꯄꯨꯟꯁꯤꯒꯤ ꯑꯆꯨꯝꯕ ꯅꯠꯇ꯭ꯔꯒ ꯃꯥꯏ ꯄꯥꯛꯄ ꯍꯥꯏꯕꯗꯨꯗꯤ ꯊꯝꯃꯣꯏꯁꯤꯗ ꯂꯩꯒꯗꯕ ꯎꯉꯝꯗꯕ ꯄꯣꯠꯁꯛ ꯑꯃ ꯑꯣꯏꯔꯝꯃꯦ.
2: ꯑꯁ, ꯃꯥꯏ ꯍꯧꯅꯕꯤ ꯇꯧꯔꯛꯑꯗꯧꯅꯤ. ꯐꯤꯂꯣꯖꯣꯐꯤ ꯂꯧꯕꯩ ꯍꯧꯅꯕ. ꯐꯤꯂꯣꯖꯣꯐꯤ ꯍꯥꯏꯕꯗꯣ ꯑꯩꯗꯤ ꯌꯥꯝ ꯍꯩꯅꯗꯦ. ꯃꯗꯣ ꯑꯇꯟꯕ ꯃꯤꯒꯤ ꯁꯤꯟꯐꯝꯅꯤ.
3: ꯄꯣꯠ ꯅꯠꯇ꯭ರꯒꯅ ꯊꯧꯗꯣꯛ ꯑꯃꯒꯤ ꯐꯤꯂꯣꯁꯣꯐꯤꯀꯦꯜ ꯑꯁꯄꯦꯛ ꯎꯕ ꯉꯝꯗꯕ ꯃꯤꯗꯨꯗꯤ ꯑꯁꯨꯝꯕ ꯃꯁꯛ ꯈꯪꯗꯕꯅꯤ.
2: ꯍꯧꯖꯤꯛꯄꯨ ꯀꯅꯥꯅ ꯑꯁꯨꯝꯕ ꯇꯧꯔꯤꯒꯦ? ꯑꯁꯨꯝꯕ ꯊꯤꯕ ꯍꯥꯏꯕꯗꯨꯗꯤ ꯁꯨꯝꯊꯥꯡ ꯃꯈꯣꯡ ꯇꯥꯅꯕꯒꯨꯝꯕꯅꯤ. ꯍꯧꯖꯤꯛꯁꯤꯗꯗꯤ ꯑꯁꯨꯝꯕꯒꯤ ꯃꯔꯝꯗ ꯉꯥꯡꯂꯤꯕ ꯃꯤꯗꯨ ꯅꯠꯇ ꯑꯔꯥꯟꯕ ꯇꯧꯕ ꯑꯣꯏꯔꯕꯅꯤ.
3: ꯃꯔꯝꯗꯤ ꯑꯔꯥꯟꯕ ꯃꯔꯛꯇ ꯑꯁꯨꯝꯕꯗꯣ ꯑꯔꯥꯟꯕꯅꯤ. ꯃꯤꯔꯣꯜ ꯀꯌꯥꯒꯤ ꯇꯨꯡꯗ ꯅꯣꯡꯃ ꯁꯣꯏꯗꯅ ꯁꯥꯐꯣꯡꯂꯛꯀꯅꯤ.
2: ꯍꯤꯡꯃꯤꯟꯅꯔꯤꯕ ꯃꯤꯔꯣꯟꯗꯨꯗ ꯁꯛ ꯇꯥꯛꯄ ꯉꯝꯗꯕ ꯑꯁꯨꯝꯕꯗꯨꯗꯤ ꯑꯁꯨꯝꯕ ꯅꯠꯇꯤꯌꯦ.
3: ꯀꯣꯄꯔꯅꯤꯀꯁꯀꯤ ꯏꯁꯨꯝ ꯁꯨꯝꯖꯕ ꯊꯤꯑꯣꯔꯤ, ꯄ꯭ꯔꯤꯊꯤꯕꯤꯅ ꯅꯨꯃꯤꯠꯀꯤ ꯑꯀꯣꯏꯕꯗ ꯆꯠꯂꯤ ꯍꯥꯏꯕꯗꯨ ꯁꯧꯒꯠꯂꯨꯕ, ꯑꯗꯨꯒ ꯄ꯭ꯔꯃꯥꯟ ꯇꯧꯗꯨꯅ ꯎꯠꯂꯨꯕꯒꯤꯗꯃꯛ ꯒꯦꯂꯤꯂꯤꯌꯣ ꯒꯦꯂꯤꯂꯤꯕꯨ ꯂꯥꯏꯒꯤ ꯃꯤꯡꯂ ꯂꯣꯟꯕ ꯀꯥꯡꯕꯨꯗꯨꯅ ꯍꯥꯠꯈꯤ. ꯑꯗꯨ ꯉꯁꯤꯗꯤ ꯑꯁꯨꯝꯕꯗꯨꯅ ꯑꯩꯈꯣꯏꯕꯨ ꯍꯦꯟꯅ ꯄꯥꯛ ꯆꯥꯎꯔꯕ ꯇꯥꯏꯕꯪ ꯑꯃꯗ ꯂꯝꯖꯤꯡꯂꯔꯦ. ꯅꯪꯁꯨ ꯈꯜꯂꯨ, ꯀꯅꯥꯅꯣ ꯂꯥꯜꯂꯤꯕ?
2: ꯃꯇꯝꯒꯤ ꯃꯇꯨꯡꯏꯟꯅ ꯑꯁꯨꯝꯕꯁꯨ ꯃꯁꯛ ꯍꯣꯡꯉꯤ. ꯃꯇꯝꯗꯨꯗ ꯒꯦꯂꯤꯂꯤꯌꯣꯒꯤ ꯋꯥꯈꯟꯗꯣ ꯂꯥꯜꯂꯝꯃꯤ. ꯉꯁꯤꯒꯤ ꯑꯣꯜꯂꯕ ꯃꯤꯔꯣꯟꯁꯤꯗꯗꯤ ꯆꯨꯝꯂꯦ ꯍꯥꯏꯕꯗꯤ ꯃꯥꯒ ꯋꯥꯈꯟ ꯃꯥꯟꯅꯅ ꯈꯜꯂꯦ.
3: ꯃꯗꯨ ꯌꯥꯗꯦ. ꯃꯇꯝꯗꯨꯒꯤ ꯃꯤꯔꯣꯜꯗꯨ ꯑꯁꯨꯝꯕ ꯃꯁꯛ ꯈꯪꯗꯦ ꯍꯥꯏꯒꯗꯕꯅꯤ. ꯉꯁꯤꯒꯤ ꯃꯤꯔꯣꯜꯁꯤꯅꯁꯨ ꯈꯪꯗꯦ ꯅꯤꯡꯇꯝꯕꯒꯤ ꯑꯆꯨꯝꯕ ꯋꯥꯍꯟꯊꯣꯛ, ꯅꯤꯡꯇꯝꯕꯒ ꯄꯨꯟꯁꯤꯒ ꯀꯔꯤ ꯃꯔꯤ ꯂꯩꯅꯒꯦ ꯍꯥꯏꯗꯣ.
2: ꯑꯁ, ꯐꯔꯦꯁꯦ, ꯑꯩ ꯅꯪꯒ ꯃꯔꯩ ꯑꯅꯕ ꯂꯥꯛꯄ ꯅꯠꯇꯦ, ꯋꯥ ꯑꯃ ꯁꯦꯡꯗꯣꯛꯅꯒꯦ ꯂꯥꯛꯄꯅꯤ.
3: ꯑꯩꯒꯤꯁꯤ ꯃꯔꯩ ꯅꯠꯇꯦ, ꯋꯥꯈꯜ ꯑꯅꯤꯒꯤ ꯈꯦꯠꯅꯕꯗꯨꯅꯤ ꯁꯦꯡꯗꯣꯛꯅꯔꯤꯕ.
2: ꯑꯁ, ꯍꯩꯅꯈꯤꯗ꯭ꯔꯦ ꯑꯁꯩꯇ, ꯋꯥ ꯑꯃ ꯑꯅꯤꯗꯅ ꯋꯥꯈꯟ ꯇꯥꯅꯁꯤꯕ.
3: ꯐꯔꯦꯅꯦ, ꯀꯔꯤ ꯋꯥ ꯅꯨꯡꯉꯥꯏꯅꯗꯣꯏꯕ? ꯁꯠ ꯍꯥꯏꯔꯣ.
2: ꯂꯩꯐꯝ ꯆꯥꯐꯝ ꯈꯪꯗꯅ ꯀꯣꯏꯁꯤꯟ ꯆꯦꯟꯕꯗꯨꯕꯨ ꯅꯨꯡꯉꯥꯏꯔꯤꯕ꯭ꯔꯣ?
3: ꯅꯨꯡꯉꯥꯏꯕ ꯅꯨꯡꯉꯥꯏꯇꯕ ꯍꯥꯏꯗꯨꯗꯤ ꯃꯤꯑꯣꯏꯕꯒꯤ ꯄꯨꯛꯅꯤꯡꯅ ꯂꯦꯞꯄꯅꯤꯗ. ꯌꯦꯡꯉꯨꯅꯦ, ꯃꯁꯥꯒꯤꯗꯃꯛꯇ ꯃꯃꯥꯅ ꯑꯋꯥꯕ ꯃꯥꯌꯣꯛꯅꯕꯗꯨꯁꯨ ꯅꯨꯡꯉꯥꯏꯕ ꯂꯩ.
2: ꯑꯗꯨꯅꯕꯨ ꯍꯥꯏꯕ, ꯋꯥꯗꯣ ꯅꯤꯡꯊꯤꯅ ꯃꯦꯟ ꯇꯥꯅ ꯉꯥꯡꯉꯁꯦ. ꯅꯍꯥꯟ ꯏꯟꯅ ꯃꯇꯝ ꯐꯥꯗ ꯄꯤꯔꯝꯕ ꯆꯤꯊꯤꯗꯨ ꯄꯥꯔꯕ ꯅꯠꯇ꯭ꯔ? ꯑꯃꯨꯛꯇ ꯎꯅꯒꯦ ꯈꯟꯕꯗꯣ ꯁꯨꯝ ꯐꯔꯛ ꯑꯃ ꯇꯥꯕꯗꯒꯤ ꯁꯨꯕꯗꯅꯤꯗ ꯄꯥꯎ ꯆꯦꯟꯈꯤꯕꯅꯤ, ꯎꯅꯔꯕ ꯅꯠꯇ꯭ꯔ?
3: ꯑꯩ ꯂꯣꯏꯅ ꯈꯪꯉꯦ ꯂꯩꯃ, ꯀꯌꯥꯔꯛ ꯍꯟꯅꯁꯨ ꯈꯜꯂꯕꯅꯤ. ꯑꯩꯉꯣꯟꯗꯗꯤ ꯅꯨꯡꯁꯤꯕ ꯍꯥꯏꯕꯗꯣ ꯑꯉꯛꯄꯗꯅ ꯊꯜꯂꯕ ꯄꯣꯠꯁꯛ ꯑꯃꯒꯨꯝꯕꯅꯤ. ꯎꯒꯅꯨ ꯍꯥꯏꯕꯗꯤ ꯌꯥꯗꯕ, ꯑꯗꯨꯒ ꯃꯅꯥꯛꯁꯨ ꯌꯧꯉꯝꯗꯕ. ꯑꯩꯒꯤ ꯅꯨꯡꯁꯤꯕꯗꯤ ꯊꯃꯣꯏꯅꯨꯡꯗ ꯂꯩꯁꯅꯨ ꯂꯩꯃ. ꯅꯪ ꯏꯃꯥ ꯄꯥꯕꯨꯡꯅ ꯍꯥꯏꯕꯗꯨ ꯏꯟꯈ꯭ꯔꯣ?
2: ꯑꯗꯨꯃꯥꯏꯅ ꯅꯪꯗ ꯀꯔꯦꯝꯅꯔꯒꯅꯨꯀꯣ.
3: ꯀꯔꯦꯝꯅꯕ ꯅꯠꯇꯦ ꯂꯩꯃ, ꯃꯃꯥ ꯃꯄꯥꯅ ꯃꯁꯥꯒꯤ ꯐꯠꯇꯅꯕ ꯁꯤꯟꯕ ꯍꯧꯅꯗꯕꯅꯤ. ꯑꯩꯒꯤ ꯐꯤꯕꯝ ꯑꯃꯗꯤ ꯁ꯭ꯇꯦꯇꯁ 이몽 문웅기 피범 맞다 아두다 그럼 내 윤반 보기 와클
2: 아두 아다 강대 아이딩 시 좀 더 한질래로 칸나 털럭러버니
3: 레이마 능 와클도 못 칸타고다
2: 가야라 칸나 칼러버니 아이능 시 낭리버세 파기에 맞다 나띠 아이부 마살레라바 인지니어라마다 타즈니니버 실리버세 꾸이러버니 이니능 시 아이부 모이데 사코우리버기 만능이 아트 아이 로이나 칸
3: 마사닝올나 능하이바 이몽데 레이키바 하이버시다나 마마마 파기 망라니 레이마
2: 마하라니 군무하이나 탐비니 하이르부수 마살레르부누 파다디 좀 숭판 팔로 아토빠기 마사기 우스노 오이바 마마 오이분남로 예이 우피에 코이 마마마 파기 아텐코디 냇테다나
3: 레이마 본시다 와바 하이바다디 나샤르 코이한닝데 아이나 능부 능하인바 넘드르부수 능하이우 하이나 토잔 비부드디 넘가니다나
2: 사나루 파기 칼다 오늘 시부도 나티 에나 밤부디
3: 아와

0: 이봉건 난달란 아이 코 와리 사키시 사우르드나 까네디네 분은 먹세 싸기라 벅다 담나 분은니 허직티 사우능 먹공가이 파타르 거다 못담니네 아이 코이네 누피마유 말도 토어버니네
1: 담아 망능나 망치노 망어비들 카타 한 거다니 에이나 에이나 마우 마탐다 복보니 하이드나 깨토 못통노 요럭버치부 Pupang shoot of a pit at Patapa, Saturn about Maggie the Mukta, Jap Taru number Tama.
0: I do believe more. Tone in the Tadok sing you talk and know it. Masana Pamza Duna Salam Labadi, Marai, but any candle little way dinner. Sega my Tanaka the shoe. Tabu, every banana may talk the later banana. I must show him a shoot of Pamanta Kamadre. Lord Kibanga need to shoe.
1: Say, I'm a Lord Kiloson, Pangan with the Padokan. Shagainati, my name with a tea to the

0: 파악이네. 끄양끄는 롯기잉.
1: 가나다 와니대붕어. 능무 크디마 동키마 묘이까 나불레베게. 미인의 신만 아마 라인의 땀만 아마 하이너리브니. 허직디 라이파나 잔나바 야바 미원카 승아무파이. 아이나리와 폴리스 오피사르 아마나부 아둠나 강샬라부디 미안나 까르메나무 이까이 쿰나가두임노.
0: 까나아기 이까이 쿰나브노 따마. 이샤아기 이까이 쿰나무 까나나부기다마. 피탓바탓 발람자아마다 이샤안 피타지바 따리브로. 샤마즈 까르메나 마이치 탕가뚜는 힝가두게. 마잉빠르마 캉르 마푼추추바 렌길렌스노. 레렴바 마펌나 파악니. 누피 파보기 마란다 파독탕무리. 하이비 인더비 하이비 인더비 이샤아드추 짜다 탁뜨는 시계시에스노. 아이기디 홍어를 보아리네.
1: 파래 파래 용어. 난기 와카나도 여러분이 야뭐 왕하는 거 개수레이트래. 난기디 메사니. 난기 와나로이브니. 하이바 홍이 하이바기. 아두 하이비 와니. 파래 파래 러드러분이 아이샤레코.
0: 아 저러다 뭐.
2: 이만 망라 타이 망라 강드레. 샤르 파니 카탕 폭파다 아미나 누피에 마가마 팡캉드나 망그라바 어두가 아마나 마랄이 나타바다 카 숨상다 시파이기 사이 푸카기바 랭도 이부가 낭수 오라드바 떠보 싱부 소갈라브로 아 낭수 야오라브로 셀사바 낭부 시에날라이마 야브로 나시바오다 낭기까리 세바와키아이 아 폭바데기가 시바오바 아이기 까람바와카 아그라게나 카이기도 아이보아속 담티나 올리바
3: 이마 이마 이마
2: 가나노아
3: 아이니 이마 담파
2: 담파 숙티잉아바시다 아이보 망라네 다리시보
3: 망네 띠마 타이방니 아이니 이마 마탐마마다 이몽시다 와톡자오비 오이나락람빗담파 통아묵다 항독피오 이마
2: 담파 아이나 우리바삭담시보 아이보 가람나 다자시게
3: 아이봉악비요 이마 이몽시대 콩탕젤락나박이 타우나라이루드라비 아이니 아두부 땀티라바 뿡팜시나 아이부마 팜시다 징도나 뿌락래 이마
2: 땀파 라오 이몽상 올라오
3: 짱제라로 이마 바오 아마땅 땀제게 락사바니 징레인가
2: 징레인가이 도라바
3: 징레인가 라이마톤가 마코이 아니 진키바누미또 아이기다 락람미
2: 하 아두가 아두가 호식 바와 카다이다 라이리바이비마
3: 아이나디 얌 캄키바니 아두부 라이마톤기 마타우두다 토팜캉다나 찻크라바니
2: 카리야 카다이다 찻키리바 하 카다이다 찻키리바 노무이니보
3: 마코이 바붕키바다기 고화티다 롯키바니
2: 고화티다
3: मखोई इसी लक्ष्मी की दत लेरुनी हैरम बने मखोई अनी ना हैरम बन मतुंगी ना नाहन मखोई तुम्हें ले रख पने अदु वो इमा उसी कोई रिबा मत उसी दा आई तुम्हें ले बंग अम लगते
2: तम्मा
3: मुइरोंगे आहल मन ताना रगा अमुक तक उठ थोक पियो ले मत उंगी मत उ दो मुक ना भयारो फाजन थीम दुना पुथोक पिरो उहाई भी इमा
2: Bima, isahal gilay waktu bu. Isahan ba manin matong
3: sa basa mo? Wapam doa mong nagtokhan bila. Ay, kung lay wakti, biyoy da na ba? Amok na sin biyoy mana.
2: Tapa.
3: Si matang

0: 이니캉나 콩탕질 노래가 띵캉 요렇도 너 콩탕 먹는 것도 없이 뭐 그럼 라이벅나 라이벅나 신문이야 하이가 도이노 과이득이 라이벅 티버디 마치네 이 코이네 이 사기 소이바 알아 안 먹고 이 먹 라이벅다 탄도이
1: 낭기 어왕버와 칼루버디 까나나수 우비데 복라버니나 이코이 짠나비 빨농시대 힘버타버니네 낭나부 빠함라버디 낭나부 빠함라버디 아소범이 아마 소이드나 오이벙엄가니 찡렌
0: 맘만 야함라바 사나게 아름바 오는나바 맘만 레이따부 농성이 맘만 야우더바 이코이 레이따나 아소범이 레이바야디 찾는 비팔 만홍다 수숨 힘내라가디 가다 이득이 아원 벌락하다기 네 때마
1: 낭보 이마가기 다사오가기 마람다 거리마다 칸드라브라
0: 이나 힘내보기 피덤 오이라마 니도 부디 까름 까오르디 때마 나 시머리니 망하니 마망다 이말 아미 와버기 파티 여우를 말해 운사하던 수 핸드 코실라메 아두부 아두부 와드부 사두자 아이고 나도 이때는 뭐 이 꼭두 난트 미래비 이때마
1: 눈피야마나 마마 오이겠다 나리바시보 마사하게다 막 와버까 야도 노옥나 노옥나 강나 보나트라
0: 무피 하이브 시부 아이너디 아와 항부 피던 엄마가 로이나니 이엘로이 아두고 물론 뭐 다이원도 뭐 톡부 눕이 수여이 하이브 아이 시도 뭐 강이 마음은 아이게 입함다 숨소부 미는 바 넘 다 가면 떠오르까니 하이브디 아이 멍도 파워 멍고디
1: 진대한
0: 강이 있다 이마 마마 혹시 마마 마빠나 하이브 인도나 마살레리브 인지니어도 들레이크리 이브 스튜디언 유니언도 기탄토에 나 막시나 이브 깔로 칸번 보헌 것 있나때 마기 와히야마다 이브 뽕을 오는 것 있나때나 망한 뿔을 막시 몸 파우나 뭔가 만들어 두가 이비는 번이마 마치부디 我喜欢你，哎，咋地的兵的，对吧？哎，看那你们朋友玩的玩的，对吧？哎，妈不听话了没？哎，
1: 今天，
0: 你起码，我心不听不听话，对吧？空手不起来，哪能努力努力努力的痛来的，对吧？对吧？시까리 너무 스크린을 뭐 미워해 보기 못 복세 뛰었네 아이 못 복세가 이 참으로 가짜 눈쩍는 복기게 이때마 놀라이도 뭐 공사치 이번 통로부터 뒤기게 이때마
1: 바레세 싱레 아이나보 아이나보 남기다 막 가이 더운 감가다게 아이는 뭔다 와 아마 땀게 락바니 아두부 아두부 도박해
0: 가리와노 이따 이마
1: 땀루드는 가리 까나가다게
0: 이따 이마 가리군바 아마 땀나 아이고는 안 오버서 이 탱비가다 벌레 이때
1: 마학 라이마도 너랑 아이기다 락라미
0: 그럼바 코에 마묵 타오빠라 이마
1: 갑라갑라드나 마기 와리까 야말리라미 마사기 마랄디 아자바탄다타나 꺼리꺼리노 하이하이다바 와가수 야함강라미 누가 마학 꺼리노 마나 하이닝리바도 호캉디 시티야마수비라미 아두부 까나드리 시티세 가나 맞다 빠다나 망크라서는
0: 시티
1: 바루라가 락라로이다 봐 맞담도 나 kaya kulot pis hanara.

공소치기 뻔통 여울의 칼람밤 아픈 멋이나 공소치기 뻔통 여울의 칼람밤 아픈 멋이나 너 우버 공사 아무기 콩타 아픈 멋 오이라봐.

마징 레비비 막 가딩 탕자 한바 이행이가 막 바우 한글라면 탕자 막 가딩 한번을 남린 또르붕 까친데 야로 사람 싸머니 빤 바버 짭빠 맞담 나나 오이비네 까리 슈피닝 아이레이티 이보다 당진기 야로 사람 싸머니 빤 바버 짭빠 맞담 이보다 당진네 타우자 안 비네 뭐 싱엘레랑 빠링 맞담 구도월 땀기든 또는 라이징 렘비 싱엘레랑 빠링 뭐 쿠다 빠이리르 당접을 까딩 잉이르기 나나 오이비는 것이 구도월 땀자리며 싱엘레랑 빠링 것이 레랑 내 구름 짤레버디 꼭반통 찌글레루반통 나리 큰비 싱엘레랑 마늘거리고 멋졌던 말이 힘들었다 여러분

목이 여와 엄마 뻐우도 딸이 이르 싱일레랑 뻐링 어두 빠이리 레그까딩 당저 한무다 싱일레랑 뻐링 시내 붕우 레랑 마느 구름 짤럭드럽 싱일 마느 떨럭드럽 나나오비 꼭반 동찍대 뚜레 이래 있잔데 큰비우 야로 사람 밥어 쩔뻗어 타우자알로이 내나버드 또누 라이징 림비 마붕오 까딩 당자 한번더 싱